0: da hast du ja her.
1: Polizei, da war mit ja, da ja, jung mein Name, ja. Jung da, ja.
0: Also, ja. Na, wo geht's? Die Jagd, die Guda, kannst du denn, mein Gami, Mono, noch zu machen, ja, hat sie denn, ja, ja.
1: Guba, Sanger.
0: Dann haben wir schon da,
1: ja, ja.
0: Dann haben wir schon da, das ist Mima.
1: Wa, wo ist Leitz, ja, wo ist Leitz, ja, wo ist Leitz, ja, wo ist Leitz, ja,
0: wo ist Leitz, ja,
1: wo ist Leitz, ja, wo
0: ist Leitz, ja, wo ist
1: 我来几呀你都俩容呀那都里都让灭的话呀血嘛中啊呀大姐那帮血张嘎的嘛阿里我容中啊家还暖点子点子的乖很乖啊嘿我爸哦我那轮儿啊路我都要那刚刚中啊你送到这儿去地都都都
0: 那你说妈妈就把你冷咖咖送到哪儿去呀啊送到你呀大冷咖的给你们的的拎着吧还是那到我们的话看看这边啊身上的啊啊行那就那姑妈看这边啊身上你打送到吧看那送到哪儿啊送到你啊如果弄些那些啊得滚打是吧得得是呀给家啊如果弄得滚打是吧得得是呀 디군덤지 시사자 틈을랑 비빌은 바당 시닥 다 나해
1: 아, 아.
0: 보다 들방사 이제 더주부츠가 자고나마 알리얼 아지하게 자고누이 미집스가 디군 다 잘자야
1: 아니야 가대도 사용할라 디군덤지야 자군덤당 아지야
0: 아지 뭐 아지 눈누기당 못하다
1: 안녹하 아순나네
0: 아순나네
1: 에 바스바 바스바 다스바 아오야가라 산나가 당하자지도 나제
0: 아이도
1: 샤방라 산나가 다스바야 기지고다 이바야 드라라데 장조
0: 산나가 다스바지나
1: 아
0: 알고도 마이가 농 산나가 바 자기 신농 강하던 느끼요걸
1: 어
0: 아슬 신지 바이까 당하서야지
1: 어
0: 아자기 신나가 누이 메입자가 산나가 다자르제
1: 샤방라 알고 농야 신불부 말레나
0: 가하 신불자 리 사가우다 알고 콰르 농야 말레지 아다 로거리 우제
1: 야야 담는는 즈보 샤방 바 라스 가스나디 라스 노
0: 아니네 아선다니
1: 체어맨 다스 바 데든 얘기지 니 까마든 내제 빌리지 카운슬이야
0: 아 빌리지 카운슬 체어맨 다 체어맨 바지야 다데야 당하랑가라 디시고
1: 아이자
0: 노보름 아드마루바 아짝 도복와까
1: 아.
0: 칠림만리 칠림만리 다스바야나
1: 아아
0: 칠만 다 이번 농제 매입자가 칠만 야자자야
1: 어 재만 좀 선답당도 또 왁다베랑 선답방 월하니
0: 더
1: 하오 에이 기벌
2: 아이 디에
1: 우 아노 실달려로야 실달량 말리네 도가노노 에
2: 우야 아주 뭐 말려도 제 점에서 문우실 도가농장 아스마
1: 도가나 담은시 자고나 가자 말리지 마. 말렉.
3: 헤이. 아침 보리 있다도 해야지요.
1: 라이트 나가도 하티도 왔으나네요.
3: 야디 하티 비기 노고이로.
1: 하티 이도 하티도.
3: 하티도 제 다운 발레 자기나 코스모스 홀 발레 자기나 어디비.
1: 마마 도안네랑야. 오 정말 신가 주자마 하지나지. 니 니나 담을려 정말라 가지 마. 이도 망수 라가 하티 노요 라이트 라가 하티 이도 하티도
3: 오오오 이도 하티 노고이도 가다웃 고이도 가다웃 콘도 사이즈 라게
1: 아마 라니 콘 나자네
3: 콘도 사이즈 라게 이도 로비 하
1: 아 에네 액타 디비
3: 아
1: 오호 헤 아 헤 셔트와 알레브나 얼쪼 헤 따가면 양라 지부와 아무 동다 안 노예
0: 아이 단츠라 랑시도가 순서루야
1: 우단냐 오노코 마한자는 이게 무슨 아마
0: 누누가 아
1: 아니죠
0: 누누치 시바사제 오지 금당아 진명만오
1: 바상에 아하 라이치랑가 양로
0: 저 양로 오지 롱선바
3: 하오
0: 디비지 라복당한종
3: 디비야 디비다 상마 디비
0: 아지 늦지 심으듬 꼬바상을 오당 라보광 오녹 살리 아지바이 버난 스테이션 드라마 좀 받아 알지
3: 버난 스테이션 달려야 너
0: 와 아주 뭐 암도

이봐야 아가씨와 니 목욕종 아스눅된당 두구하고 드사 당아동바는 아우 다나승 아우큰 순둥튼을까 무슨고바 큰드너 양을 아슬 벤당 트나눙이 큰아든 방아시츠 무슨고바큰 나루다충 타나부바큰 염충 다슨부바큰 구닥스라스듬 비즈부바 트라부르 산듬 아스눅이 이듬 끈듬야 가근가다 앙아디

0: 아스누기 타나 승근 신동 앙아시고 당 리디오 마방 테라코 동바든 뭄바이닝이 베벳 파라티 신동 앙아시체 이바이 아카시파니 무국충
1: आप सुन रहे हैं विविध भारती।

0: 아두라젤 기내다널 기농보든 독젤 사독 아노고비용 기내지 벤즈아 몽얼 아우농보 기내자기 뜻부시아 아집당 다널드 보지 두모롱 무성자드디 아튼바칸 근데드즈 아느다이얼 그 수복농 다누라제벌 아이니아와 다스랑 미바실랑닥스느라니
1: Zo wata leone ke sabon daro tepta leone.
2: Oh, zilea.

0: 거기 있었냐라 저지나 양반 맴라 했더니
1: 거기 있었냐라
0: 저지나 양반 맴라 했더니 네 보고 어서나 했더니 라이로
1: 볼러
0: 김라 아유도 볼러나
2: 当我等着把根，得得。

0: 그래 야 정하라던 말리츠 머물롱을노
1: 자바스 두시 아저가기 나당할리노 당할무증당 길리야마 유치농보 너보그나 당할당 그치 랑즈즈 안농지 나이 길리야마 인약느라 아승기당 길리야마바 아마 인약강 아치사가나 당할증당 나 길리야마 인약스지 너보그나디 머물롱을 나 야마사 준비르노
2: 제 우자우바 너너기 야마지 필름즈 아스 아시츠 아스바기니 녹당 타마사기 마시 아스 아른다칼리아스 사가 쿠바 탄늘라 아중시 아지보 싱하야 성듬즈 마고
3: 야마치 싱람 탄늘라이 아중시바 성듬즈 모고키 아상오바지 싱람 메메드빠 리마 카디 길리어 아마 컴어 탕아르기당 탄즉츠 아오 바 알리바 기봉치 타노르말리 기봉가 리아스
2: 하이 하이 타마르너 누노 기물롱라 니야 너기당 길리알리즈 아루디니
0: 나야 시바 아슬 쿠발리 마누냐로
2: 카트능 투시바 아슬니야 달리닥 마가 신저바 리어 누노 기앙 물롱라 니 너기당 길리알 아마가 리닥 장구두
1: 아야 기농보 아스녹 마파야 월 아서기당 마파 인역을 가당 아말리 아농지 파양 리너라 오당 에니오강마
3: 얌치 두시바이 길리어가 아마 아짝당 뜨끄복파 진자농 루아기 기포르 튼석츠 물랑 아서바 마바 아침말루바 아서 뜨플라 짝튼 우와 기포르치 강아 승망아 두시바든 야마이 아선당을
1: 두시바 알리마농 니 땅다시농 와 아루바 롱농 나 아마 아치말루 티냑네 아서트플라니 송보 아노망오 아농지 니 나당 낭카 아스낭디 나이 우치샤당 샹마
2: 가기불 나이 끝이 아선당네 니 우치샤당 랑즈즈 에너말리어
1: 나닥 알리바 슴벳 다종듬야 나이 콩농이 앙아즈 아서 쿠바 아마 지라포 가농이 나아루 아치가당 우치샤 샹조
2: 오 가기부 니아수시 이빠야 강아당 장아듬즈 다성담바가 리얼 사카 아노 글은보 니 강아사 아른다카 필름을 사카 나의 아슨당농 니 우치샤당 시디 니야 우즈리마농 다카르 디바르 자바수 리얼 그치오 쿠보 드나디 니 양이 아루즈 강아사 무물롱이 일리아스 사가 성람치어 이수 그리스다이 고닥 신지왕시 만든 독서 니아수시 알라르금을 알리마이 아루아 가문은 시독즈 아슬가늠 뜨금듯 아가즈 아눔지 이수이 인약바마 무스가 니아 바수시 마바 딜라가보 인약디 다서 이바마바야 인약라자 아슬 땅 니 플라당리어
0: 두시와 이바 아즈말루바 아서 미임 저머는 푸너 아우바 처럼처 우츠 운녹당아 샹 아서 너츠라보르지 강아 아지루나 빌르머
2: 오 누노 기앙 앙아느라 이수 그리스다 우츠지 니 누녹당 라사 시즈 아서 누누 기앙 물롱라 아스녹 아착워 우즈트라보르든 아주르듭스 물롱아당리어
3: 야마지 두시바이 파르츠라보르당이 바 알리바 기보르치 아니얼 아루당 디스망츠 신츠브라 알리바 키치무아 바 알리바 기보르치 승망스다 이바 아마 신츠웡시기 독처 길리어카 아마 컴어 파르기당 알리바 아치말로 시사츠지 달리 짱자 두시 바르기당이야 파르녹 플라드바 아모
2: 오자 오바 종얼리어시디
3: 두시바 응와 뜻츠 아서드부 옥서 아서드플라기 늑츠이마 파 아슴지 아즈드
0: 스라노야 셔노
2: 오바 야니엘리바 기브르치리르도
0: 니 청름넴 뜬능상 아가츠디 오 청름 우즈 자파수 가당리아스 사간나이 땅부 진디모아자 바장아 사마바 다넬라 아니아루바 Angunung pelar asir idem tanela demia uze kibunga sushi.

아스노기 포츠르 오시노 아케드즈 드보가나도 마나게 마네니 마방 티야쿠 미네트 리얼 봉하도 마나 칼라미 델리누이 힌디 아스 잉글리시 오시노 닌도 오상 요파 마시츠 이바야 카시바니 모콕촌